나눕기는 신분이 따님 좌우 우유가 여가 있고 건강 한진 소리 못해 3,800개가 여가 있고 불도로 두고 일러도 감중력 감상은 여가 있고 육독이 문에 뒤나 경천지가 모두 일장 종인이야 아무리 괴를 낸들 사람은

0: 이런 장수 삼천리에 해당와 구경과 해군 효지연은 천년벽도 넣으려고 가오다가
1: 과야풍파연에 듣사오니 대왕의 경세가 만만위 중